다우디니 하래 하이사 사이 레미 주방센세 다른 그 곳이 하니 더러 코에서 가이가이 한 에디디 인기니베 웅크나 티 몬다사 부부란 브록사 후니 스토바이나 다우디 시 주방바다 아마 Masken ga ukwaka khaisan ikama pha edi khaling ngoba ngaisa oisa saukuk ke khosen ikama ni chwa chwa habe dau dikhe are khaisa sai sai chwam he a malit sta ka chi malit sta sa tiket chakun kha modeli pick and pay

0: 자 맡아라요. 오 남까이 디시 치꼬라 디시 남이비서 또라가 아보사마하 남마리스쿠이사티 마타레사 리시스 치나 카인카 VIP 티켓차 가비 아이타니아우
1: 인히아칸 아마
0: 코로 카이티시 남이비서 또라가 티켓스케 농카이바 안우사바 무미사바 응우론 타이콘론 이나 나티게 착콩카 사이론 반론 호론 까바까바이차 사카우카하 쇼론 사츠니

0: 자리라 민세 강화도 아 자리 카운트리 인 카운트리 무슨 앞에 자리 그거 있잖아 캐도 카운트리 드라미 지금 나이 좀 어이샤 강화도 마이크 자리 카스탄 호화시가 이 오스케 나사 강화도 카라카나고 자리 오스고 카라카나고 하우싱 오스고 나가 치게 자리 권하듯이 아 오마이게 자리 맞나라 오스게 강화도 마치게 아 아 사코나 시 자리라 호 아 카라카나고 아이디나 중요하시 아 카운 아이디 아 이츠게 자리 공나로 나리츠기라 호타로 치스게 아 담아라 퀸 지나치게 자리다오 남아 퀸 코이코이 퀸 남치나치게 자리라 호타로 치스게 나베 퀸 아호 오시헤로로 퀸 아호 가방고 퀸 아호 임반 지나치게 자리 오마이게 자리 나라 호세게 가오로 세게 아 고사세 자리 오마이게 자리 카다린 호아스크라 가오로 치 니림 아가시 딱카레 하시소 아프나 아 페이시 안소 에이사 에 아 세게 브로스 친게 자리 아마고론 카 안하비 예, 그게 브루스 씨가 참아 그런 거 같아요. 저렇게 내 아이 후디디. 예, 저렇게 아, 가리게 거치 동아 위치 나리 아이 하는 거. 예, 브루스 씨는 아닌 하이. 아, 저리 땡고 스티브 타운 아니 치리 예, 브루스. 인기네 베디. 나리게 원어 더 스타스나 치 님들 뭐 내가 메가 세션 했잖아. 아, 세진 아, 치 가리 저리 좀 하도 막 하베 메스나 미디아 스탐스 같이 좀 디스코런 타이 그룹이 코마샤 교환아 서비스 같이 가리 누구야. 아, 네사 함코시 아로마 소사세 아 동아 아우두 아가세 하리다레이라 아이바센 하리오셈 크라 코로 아다이베 펜코스 티미 펜코스 티미레
1: 타인코안 아 아메이케 아마베카스나 아이사 드라톡타베데 하베메이케 수이 사이포이 네 시간 아로마 시티레 함코 아로마 시간 아로마 키니 수이 사이포이 부 우이 크라코타오 오이케니 inkinibe so audit le ba ne ho etsa ka ise hamukwena le ho mokhaitse e tabang asa asa ne koiti ne barte ba tsuka mi tare khosi se mo tsatsa ka tsa tsaba ne tare khosi o mokhaitse tonga de mo a ka i amai tare si ya ka tsa amai ne ho nna di ang a tsa tsine yo tsina tsedi tsuko wa han ai nga tsina an an huru ka tsing e di khosi tsa mang kwibata amai mo a sa ne dita hana isa ne dita tsisa tsina a ko tsani e tsoba ne tonga na tsi sa go a sensa hana ne dikene e tare ko se se ka se bara ka lo e tsuri ke sa mo ke ne ke ba ke tsida ne go tsa ka se ka se da tsong a ne ke go e
0: na se go tsari tsong a o sa mi se e ke tsari a e a itse ka ka o sa ke ma ka be tare ko se mo isa se tare ko se tsha se ke ra tsing ya kho e e na di itse na di na di ho na na se ke ra tsho tsari kham ko di tsanda be Namibia, to Paditoya, or my getting Havasa to receive Kamde, Kamkode, Mahisi Amzadu Uba.
1: Let's talk as I don't put a man, Kamkwezu, Haisi Samari. Kostenri, Mari, Samu, Senaku, Ikosen, Timiba, Senri, did that think ya in that? Did that think it has to go on? Timu, Senri, Ti, Nehwe, Tankwanga, Kaisen, Nepi, who need to hear scrap. That's in a carry carry the same young carry. Mehunki, what are requisite now? I don't start at one. That's the whole asking tariff at the time. Tariff again, and it's all by your own. Talk about a claim who get tariff with the Tamasiba at a kind. She told me, this is what the man is what the high sister Mari and a tatia in Tatia. That was a neighboring nearby. That's again, it's what the plan was my team. We not my eating. Very kind, sorry, make it. I'm going to do it, Makuba. Having what I still at a tomato, he can't move in and sit around and who still at a penny or two, going at and moving at the catch and not still like you are. That put to the afton the food, Makuba, beginning with saying myself as a director, but it's coming to the
0: Mire, hold up, you go down now, you cut time, how I can say that. Said I go down, said I can get over me. Yakado, said again, Nadi Nabakoro, Jabros Cabro, some Ari say, Jimmy, say, Goro me, Kadini, found in Ginibidi, no good gate, I do Kadipa, Kausadima, Habe, Sangi, Ugatske, Sanko, Satsang Mobato, Satsakon, Taro, Kadi, Nisati, but more, let's tell me.